야, 나 카스바니 주라 소모에다 오스니 미니츠킨 바지용아 하나 시망 딜리오니오 왔다가 힌디아로 잉글리스 코보랑코 크나소와하 다오나 시망 아송나릉 미텔라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모요 라파엘 마락니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기트니 카타비총어라 늑속풀자 아로 바노만겐 인다카송 야기 랑코나 시망다 오졸졸 크나소나만겐

吃的，那可能买个回来，米饭的那农民呐，帕玛里那比玛呐，瓦西水啊呐，让其他西斯库尼曼的，诺肯尔斯库尼古里，安安个巴曼的达个巴，卡多米萨个巴，红梅格个巴，瓦西水里面呐，上马拉萨拉个里巴，卢布尔萨布。我给你来个家伙吧，你看，阿王拿着满杂瓦工的，帕拉帕拉的蒙阿王，这也只是发达工的蒙上嘛，拿着满杂瓦工，阿王那个呢？把你这鸡巴在那啥地方，怕个这这个吧？那个呢？我阿王马波，我上马达库拉，帕拉帕拉的蒙阿王的，只是发达工的蒙上马的。Hani kisik berina tanggapa nak kora awang? Sini napa berina tanggapa sangma nara? Ba takde nara wazi rupana awang ba? Awang tangkam itu banyak ni kan? Dah ada sangma rasa rakan ni kan? Agaba pada diri cabi. Ya kan? Wagam kusa tatiana sangma rasa rakan. Kucil geng terbadana. Ben caw di pangbiana. Biara.Aku kucir gengteng bajar, rangstu dengan biana. Zang kita sis kuni, matbol donana bikora. Nokeng ras kuni, dakura ni aganana bikora. Songgama kucar nama zaudi, go sabah hujana ni onadi. Zang kita sis kuni mandi ba, war salma ba, mandi kebal ko sandi ma ba, ajar anak-anak biadi.Halo, dah kemen. Jangan kita sisku no kengertas kumi bandi ni segel no pakmari ni no kro. Rumah tak melengana. Angang ke badrang, mandi tak ke badrang. Kadul misar ke badrang, humegra ke badrang. Dah dah kena. Selkan budakan ya, sang merasa di. Numel ni metero di.更痛啊！等他妈的诅咒哩！难怪啦，没听人家的，难怪啦，看谁啊啥的，他看没几个人死了嘛的，死了家的，啊，阿龙六八个几个死了，死了家的，咋叫我家的？那阿的木不木那个啥国那个土里个，都不讲那个木家土木这个吧的，难那木家那的，哦，俺能那个呢？你通了你看正从上去的一个灯到上八六那个你容看那名啊容继续那名啊那要把他那站起来哎呀阿干啥不理努努那个人吃了吃了吃了满足的阿得拿出不得吧你阿干你阿得别吧这边但是吃了不得阿干阿干阿干努吧给这个看这个阿当你给他个娃娃在这偷懒进去那还不吃了阿干才开不懂了把他搞什么爸爸我在你努巴查了就哭大哭的吃家族卡可不可能就把哭的人就哭大的人家族你阿干阿干打牌了的好吃了什么的不是那什么没挂个出来呢嘎他那有那熟族呢西口门的有那拿族呢咋比是被合理那你们Rengkeleng cokri bazok na dekhi de. Sikho aap ko pali nangye man, tam dok poron ka bazok na to dekhi. Da gaman, okubasik ok tingtang ke. Zakur ta rut bang rae. Kanjeng gati on bengan, sikho na. Da gaman, rotanam ga bako, che yachama, mkechita nukshinga bani mandi jok wara.Bakua badi inga pakaro, kokke koba holinga skuglo, maita koba mandini, kanjini suyana, ma dino dita zogna ara mandino sangwa zog. Nda kya gani gana, nda, ayya, salma chalina kabarak zog, rahma dhubuk tira batse zog, nima urwa dikta zogla, nima kokke ko onga zogna, patalong terong samsangna, kokke sanglang takpa.Wan, sekejap ni koktel dah tapap pelang-pelang. Amat salba tak kena. Angade koktel begini setan. Cepat,
롱 피사 분액 플랜 간전데 경바 괜히 족나 뭐 지족바만 지족 야라는 거 나 그러면 아나 좀 그 니가 나 나린 아이보다 쳐 야라쳐 혼자 루따우르 너무 사대는 토 아니야 아가니가 나 루따우 구양 족나 나대는 족나 땡바 갖고 늦잖아 야야 그 독한데 땡바 박리나 야 북만 오사 자라 코코코 니가 맨 간쟁게 까와 그 마이 딱바 만디 그먼게 똑바르 그난선 야제 똑바르 진동네 안다 그 난코라 마이 뭔가 이승동가 간지고 승동가 안고 마이 뭔게니 아쇼 비명바 크라자 자치반 투자 총알아 자라 아비그 바사 자와 트리그 바사 다나마냐 속사 땡 사마니 그 틈사야 돼 야가니나 안다 그러면 자치 다른 일이 있음 앙이 자치리 비명하라 간증 뭔가 안고 되니 아야 난 비명하지 남맨 남자 죽지 앙이 짓고 봐 간증 뭐하냐 하거든 나 그러면 아치나래 그냥도 앙아봐 그냥도 앙이 입안 하게 듣고 나야 삭차라 봐줘 그들나 다우 삭사도 없고 자사 치짜기나 간증아 니는 아마이 살바다 그나 두라 마타트니 그나 치바 난그 비명 마이 뭉아누구나 비명아 택타르고 자치아름 컵컵 금바자꺼 복람이 망라 복람 양아된 누구나 근데 이면 간증아 가니는 아츠 당아노 아가니 루파나 시아노 복만족 난 이제꺼 비명 뭉지보는 아야 만자와 난 눈물 봤지. 멍지네 스쿨에 난 멍지부는 아가네 놓고 봐. 나, 그, 운으로 죽나. 마이다께 송아라 글링 아니야. 미반디나 사리나 와세 수잉아. 박마리나 아마나 박마 왔대가 아니야. 릉파 짜파나 만지니만. 아야, 아침마 나도 만지니. 낙나대 닭된기네 먹지 않더니. 마이난 알아. 꽃발미 마롱 오바 미시롱은나. 나 알아. 장방방와라나라 콘치롱은나가쥬 낭이 발이 틀난 종이 녹여 만들봐 닭 든나이기니 묵지갈라이기니 인종나 닭고마 두인이야기니 인종나 안다르면 아는 방방아방기기나나 걱정이와 살종미라미근치기낭나 말람만차만싸봐 안다기 그박그로플리 와 걱정이 홀바바그낭나 안다르면 아가니가나 아쩌 나라야 하는 방방 아방이고 팔링아 살종을 칠과리고 팔링아냐고 팔링아 나 이야 나라 아그네 그 이야 아그네 나가 누나 한다 그러면 나라 안하노데 앙안 앙나 담 닦으노네 남매 큰날 보네 이고 잔듬나 만자오데 나 이야 복구라나 만자와 나가네 너봐 아드 키봐 아드 키대 절자봐 깜족 한다 그러면 아가니가나 마스크만 찼쥬 내 간직바 생각나 레파롱 사바루와 탕카고 사고도와 두야니 롱그니 르치기니 기기니 비슬라라 하자족 젠기브르나 차독 나간 하이프르자구나 아유 간증바 담닥나 살금만만만 자와나 안다꼬데 나발꼬만 자와나가네 나그는 암기 양아 송치도나 낭 녹고마바 쥐리 양아이기농아 아야 아출랑꼬데 녹작자와 낙고 녹자고대 송이 녹리만 대바 공치릉 바대바 놓고 아우 가자와 나 아직 발이라 한가라라 아가네나 나 그러면 한다고 봐 하야 콕탱고 뒤졌던 한다면 간증아 콕탱 슈다마마고 칼림란 봉사 봉근이 마이코 지야이라면 한다게 뒤졌나 혼치에 먹지마봐 콕탱고 능쟁을 낙잖아 간증아 한다면 이하라 콕탱가 지리버 위하면 하면 와미스크디도 마바 훈치에 마바 모자라 야 걱정이지자라 한다면 아이야 나라 벌바 벌기리 작바 작기리 니면 느끼사다케 반탕 홀리면 한다게 시코글로 홀레리알 돌레돌 한다면 야 간질이 제다꼬 마음이 녹지 길바라는 괜히야 박박치코이면 칼칼이야 한다고 봐 자파치코 가로키 사파에나 소다콜라 풀마바 늦지마. 아마 살바다 크나, 듀라 마차티, 다우바다 크노네. 노가,
아비 당하거든가 근데 그 말이 나긴가나 파이치 벌사띠가나 와봐 하루 그뜬가 나도 뭐 캐치자리 수가나 자가스자 가수가 띠노노디 바니 만디 그런 배죠 만디 노디 다족 뭐 띠로 사와족이 아가씨가라 나 깨면 가우들 많이 닥쳤나? 간난 그딴 그딴이 슬라라 말거든. 자파티고 솔거 봐, 뱅 솔랭이를 못 참 못나. 장기 좀 고랩거 봐라, 렉복도 같이 좀 못나. 젤 꼬리 등장이 슬라나, 은깡가리 동장이 남아나, 맨 아바꾸 사나나, 장글무가 등살아나, 속미나당 구속나 가당하나, 자풍그는 뭘 어쩌면 좋아나. 마이과가 가솥라라 슬롱가 비티나, 노단비야 노라자 미나. 가그짜그바, 똑같은 속이잖아, 공으로. 사리와 북살플라나 와봐. 마이과가 그나, 라디그로라바데, 속미리 지나나, 간짜우리 높은 집, 자풍친 머리야나. 안다르마 다바니 만디코 름바이조 노노 다나라 아비야 가타나이오 시콩문디니오 그롱이문 리바라아르무 아가데 락티 카타그쯤 수와자콜랑이문 베라리 나만자바니무 다오데 자팍스 가로키 스라파니 아가네노바 나게문 다오데 메코나 아츠 소만디라 아자와 그틈 야녹친 앞자와 와 손이 자오, 와 박자 그라오, 나라 왈투왕부 낫추니 엔족나. 안다, 그러면 간증아 짠지족나. 당아노 아가네로 군옥 아비, 시아노 복만족 아비, 송만대라 저버 바닥구나. 그 틈새이건 납좀마용구나. 니온 그바 살종아, 파, 다 이아파티 그바 하리 그바라. 다 투라라 부가라, 바등이나 아비. 야, 녹톡사고도 혼나족니. 하루 아가니나. 안다면 그등 아가니가나. 누노, 바리라라 한가라라. 한층나봐 남자와 곧 야가니가나. 가도 칼나가니나. 가도 족라. 설기가. 안다 그러면, 방아노 아가니로 가족 아비. 시아노 복난족. 바타도 찌러온 거다라 그나. 마승자 씨마 그다라 루와. 아니 기식불이나 당이나 급변 금말 속고바 간증대 같은 경자 동자 간짜라운 자리 속자 와까 가록자고 속이사 누아 묵토당하고 잔이사 베지 녹가짝가니 당이나 아비님은 잡자조 댕마니 완치나 녹화묵글 댕마니 미시나 총다파라 장독족라 완티파웨 독족라 어떠나 탱다파나 잔티시니스카나 주만 잡아 오고 디오리면 아쯔 나래 거링하면 마이나 링가 나 링가 나가려나봐 나 저는 타이바 시라차급바바 간증디 이바나 그득권 은다기 득추나 이바나 와타이드라가라 아메살 바닥클나 누라마차칭크나 수아족마도나족 시바슬 타이장 타보다 리바구 다샤사니까 나 아가리가 나가지봐 나 그러면 시코 가족나 잔티 프레미 고라멍 민흑자라 가족나 왁 다프르거라 나이는 작작폭사 쓰면 자그 벌웍 굿족라고 왁 다프레 난 아멘 살바다크나 마이 꽝는 그놈아 낭메 섭내는 나만 박상하다가 좀 마이 닦는 나 마 타그린 것 때문에 사사 아비탕나 송을 승족나 하루 설지잔 양이 아비탕 나도 곧 죽고 왜 밟는 하그등이 고릉이니 아마 살바다크나 되는 소모들 링 작박이는 내가 진짜 같으면 자카라 한타 구시구나 살박다 다 플레자 와감바 이렇게 축하받으면 한타가 까와까는 와 와감바 간내 비벼나 스카그다 나 어디
guri cok dosa ringrok tu tu tak kuasa tu nana anda macam tak metapara gedengah tak si ni nama ring sang badam nukum tak semua nak cuko angaru macam macam ni ni agak ni kan apa sama ni nuga badam makan cok na wabas tak asub na ringja tu ringja ni ringja lu badak kan dek sal pemain nantang dekini mungkin Aru dekini tak kacau. Makcik jengi wat kebana ram ram bungjana beri. Jiska barat kita umpulan dekini. Sa hamna na. Ringzok la cajok na. Mai pakan cuna unwan. Tangi na. Nama dana ma alina asongci. Cengsa mani ketemci. Wasi sugu baci. Dalne angkat kebaci. Dekciari angna bijok na. Acho. Nau ciri angna. Gelang gini noba, tunga tunga noba. Iwan cabo, iwan cibo. Namja wacu. Allah melok jauh songde itu. Mai tak saja orang. Yang aja ni semua. Hamba tak ke koktel ko holang jokna. Melamba dek koktel on kapana. Uko panna yang dulu lebih song. Arab jadi. Yang jokna. Dana mani getem na. Jengsa mani asong na. Miban dini sigen na. Pakbari ni nokran. Sangmerasa nukungan, bari bati cawar, tega bati ka, kuba pagu kagda tak kaya apko poli bado ba bayar segasi, coba, dah kebal, bati kebal nara nukungan, bati ni na, melam palinga ni agak cakap apa, angkat dia melam palinga, mana, ayah betam di lam lam di cokte, basket kan palinga nara. Nasu dam la kai bo rcak tam su dua phaleng a de gong phra ko du mgi sa ma bu de ra chok bo gri nu na ko ra bai bu ga na ra a mi bim ko manas ki ma ma bim ng a re chek tar go chat sa ra rum khop khop ha nga de khambar da ka bong sa mi mang ra ha bo kram ni nga de nu ka na ko ra mai ma ra Aku dah sabarat, selarat tak? Huk jalan, selarat tak? Sabarat tak di sini, selarat tak? Dah berdapat tadi dokter itu. Angan kepa mandi tak kepa? Kado ni tak kepa? Hukumnya kerja kepa? Uko, ayah malam ni ngam-ngam tu kan? Anda bangga dong ketseri? Anun green jadilan? Atak cula sepiko? Aina doga gedako mekang tango janingana sosuma maima madenguba maima ni mengiana sagi tang sotsini anung medap sotsini sali nyu jaria jaria anung gring jadung ba sektar nken anda gemeng marilang barga bokko biaba hariru bia khengru riyo dikhiba Ganggi pelle biaba wele wele cakaina. Naknag deg dakeba nikzana. Thalnag deg dakeba tharzana. Phejo phejika gdasa. Duba sansya gdasa nikaina. Ar dikshiko. Manjan indak basa. So sudo uza. Madengudi sokzane agan lokaina. Daanu mullam pharsuk lebele. Razok nagamaga. Dana mani gittam. Chengsa mani asong. Groza chidok. Gebeng mik sotok nok patu kap kepa. Pantina. Belgok rak na jakal bisna. Gong prak kana. Melamba. Ad kini rang baba. Da kimeng ratok jok na. Da emeng dekhi ba unu ring jok na cha jok na. Dekhi o khati meng akan nun na. O mama sal gira. Wala wale chi doko warsa dakkai bune. Sala sale chi doko sarsa dakkai bune. Nukil nangan chokane kanjun kode. Hagan nangan jipkane daya gittin kode. Khambar dakka bokko agnar ichiwan na. Mari lang balga bokko chuna samdang chuna. Gireng mide kumola chira wain kokmola. Babera ni asongwan yuri mene gittiman. Dikshal. Aya koka kankari gwasuna manjako naraan den. Mai dakli manjana mama. Salgara bonjurum gini yang ada. Suisimi jakun tek gini dikhi di. Ayah,
난 잠이 잠을 마지게 당 안아 그냥 듣기라 나자생은 마음을 아이야 고가 받았구나 작긴 얘기노 김민 얘기노 아니 아가니는 살그란 듣기나 나 때문에 운우 릉말이 듣기지 그들이 간증이 놓고나 속속 나 김은 왈라 숨숨 왈로완 도도 크름가완 살그라 도가 습방족나 노예파 말동으로 한다지면 문이고 갈라나 득히 도덕이고 피하나 도덕 아니 칠식 브리나 진이나박 브리나 도능능 도등등바 아웨웨종 진릿바 아는 땅 지글니 멋대니 만대니 가치니랑 치니 소이고가 봐봐 브라카르가 봐봐 치일 딱한 야지 치니 문이나 봐 인다 깨면 자종 가디람니 잘랑나 살마 쿠악람니 미파나 하는 스랑 판티나 슬랑 묻 노골나 하는 바친 브렛다 골그리나 고리나 랑라랑발 멋대나 아는 구발 반대나 와 문이야라 속자다 먹을잠다 풀자나 구랑와캅 살자나 살기짱 소치니 벌바이 와 만디바 알람라우자나 니낭 산이 속자마 자다코 하모디 구미 득히꽈라 피라우디 갑쿠니 로코디 구미드고 득히고 톡톡오디 능쿠사게만 구근이 나가라나 안다지마 아가무니나마 구미 아가도득이나마 득히 나라 만질마 니시가나 마나 만자노바 아가무니나 아가도득이나 나라 마이콘진낭나라니 와 노멀바 싱가나 알람랑자나 와 노멀바 무니 자게 등등사나 와봐 안다지면 금발 잡고 복라 응. 대야 스링공 무르람나 아송이나 내공 발레 쪽람니 그탐니나 무니 봐. 안다 때문에 득자 가능하나? 하사리 꽃 차고 은어 아롱 가고 박사고 은어 아니 꾸짝이야. 따져 무니 아가 작가이나? 니야 비판이면 라이 보르자 밤자 왕나데 아가지 거디 글나바 캠나바 만자와 야간 작가이나? 앙나 마이콘 니 구미 쿠착 나가네. 안다지 마가네. 노코르 크라지 자니 기슬니 노코. 랭마니 토기 자네 랑슬니 시근코. 노큰 박사 특교 니네 좀. 낭자 구미. 박사 나라 사 노코라 나. 보차 급여 우자. 내야 비파 우자 나간 자까이. 안다지 마가네. 나 마이콘 비가 아간. 나가네. 아니 칠식 브리나 당겨봐 진이 나박 브리나 당겨봐 아왕 맨주고 악나 많이 온 그놈만 알아 니 아가니가나 무네봐 안다면 득시 아가니가나 만나 만자 노바 안가 닥디냐노 니 아간 작가툼나 만나 만자 안다기면 자야 자만오데 마용죽나 조조 맨주 만자오디 간증 그대과가 왓갈플레나 꽝아 금근노 니 느끼란 타간 쿠짝도 나도 은은 아가리 비비마 아가무니 그놈은 다음은 지비라 시뇨 라마 쫄시뇨 느끼 무니 꼭 양족네 베데 구미 듣기 발장글치로 보네 발목강치로 돼 나대 먹을잠다 풀근노 구랑과 갑 살근어 아니 아가린 족나 안다그면 득시바 동캐치로 족나 나오든 말다 까하나 살기짱 소치니 벌도에 살아람 치짱 시니 살쪽오치 벌시니 가나리 흥발 보고 비하지 사프랭 가르쪽 바비라니 그틈바 가마수마리 급바 루르미니 아송바 마타콘티시 급바 조쿠라고 아송이 먹을담 덮었나나 아로마치 아우단다니 구랑와 갑살에 나르르 먹다 강아지가
나 사주 금이 나오지. 뭐가

0: 그놈들 출석네 송금 간 야가는구나. 마치아바하고 자석구나. 도비 자그리 자석구나. 안다 그러면 마 되지들 않고 고리 쉬들 않고 느끼지 옷감 좋구나. 아무 되지들 않으리 봐 느끼 고리 쉬들랑 도봐 녹근한 조근옥 간증고 하근한 접근옥 그등고 야가는구나. 안다 그러면 그등이 녹고한 야디 뭐강 사그라 그다 자성 스스미 그다 그때나 간증남이 속속나 아마이 살바다 크네 반송이 나라 나가는구나. 너무 득사 가능하나 슬랑근을 나쁘라미 랭옥 벌산 쪽그라미 파슬가니 그텀니 슬꼬 말동로그라미 롱코도가 쓰프라미 앙안 득심은 그 바냐가는구나. 마이 쪽만하지 낙나자 쿠릭바라 인다 비등 송파라 리근 말이 전하라 앙문 나가는구나. 배나 망나가고 나라 앙나 먹자그니마 묵한득 막랑하나 나라 앙나 가당그니마 낭그름메리 어디 듣기니 좀 듣기야 낭그름메리 어디 녹은이 좀 도둑가냐 가냐 하는 부서봐 나면 굴쏘는가. 나그는 델랑도 먹급하디 바리방 강급하디 자디야 자쿠르그니니 지루 아가 급하디 와랴 섬샘 급하디 자디자르그니니 운살로봐 나라 간통 고가 아르그니가니 살로봐 안치고 가나 그까니 자오봐 나라 펄바 펄자 족가마 자위 펄치며 펄자 족가 시왑산 시그녹 사리면 당왑산 당근옥 이설면 나랑 자들 시그녹 자치야 모 가근옥 자랑 감산 말근옥 나가니 하나 봐. 나이면 멋대지장 고리 수장아 아루아 가니가나 바그다 죽으노 득시 녹화라냐가 안다그면 살그라니 라마코 뉴바 족잖아. 안다그면 은동 녹바니 드롱다자니 라마코 뉴바 녹잖아. 망라 송그다 주나면 족나 그등고데 드랩비야 파공니 송꼬나 파띠 바벨 쿠스망 통이 그텀권이 왔디 조나 민족다. 안다그면 뭐 대지랑 고리 시장과 조나 민족나 마스착 난근이 득시니 짝담 삭지도 그라 바보 송금웅님 이치쿠디 자마상한테 좋아이그노 나사진 않고 조짱이니 인나죽나. 안다그면 아가주나 득시나랑 간플라 악문파 보네 앙티봉티낭바 득시멍한 보니 앙타마타링아 민마라 아마라 아루크미야 바라라 아루미작비발발부아 아루미라구와 박작가 리보니 리그니지 디디야 낭자큰늘로디 노그니지 득시야 이니삼바신노디 낭에노바.
1: 낮 희망 제론 모먼니 드키아로 반디니 그니게 바박니 타리그먼 프로그램 코 크낭하 다오졸졸 망급한 프로그램 코 크낭라 만겐 야나 카슈와니 투라 소마이다 우스니 바지오 아하 아루 야 소마요 토키아스 프로그램 이디 펠럼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마요 잉아 스캉가파오 칭아 낮 희망 나고 고 고빈다 야기트코 가마티엔 오 마이 갓 야 펠럼니 미카싱 아로 슈야 고샬니 릉가 바기둥아